말은 그리고 샘슨의 숨소리 눈물 낙사에 기록된 그대가 읊조리는 신은 영원 뒤로 맴도는 에코 내 말은 귀로 샘솟는 숨소리는 음악사에 기록된